이희호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춤을 위한 나나니,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범훈 작곡의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입니다. 세산조, 이름은 이 말 그대로 새로운 산조란 의미로 썼습니다. 이 곡은 원래 일본의 고도 연주자 하나호 사하루에라는 분에게 위촉을 받아서 일본 전통악기 고도를 위한 세산조로 만든 곡입니다만, 이 음악을 다시 22현 계량 가야금과 국악 관현악기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음악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음악은 1995년에 있었던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회 정규연주회 때에 초연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새로 개량해서 만든 22현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현 가야금은 작곡자가 직접 고안을 했고요. 당시 궁중악기사를 운영하던 박성기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2현 가야금으로 산조와 같은 표현을 해야 하는 음악이 연주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산조의 멋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새산조란 이름을 붙이려면 기존 산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 곡은 특히 장단 구성에 있어서 새산조라 할 만큼 새롭습니다. 첫 시작 부분이 아주 빠른 속도의 휘몰이로 이루어지고요. 가야금과 관현악이 휘몰이로 몰아가는 새로운 분위기가 신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로 일반적인 산조의 장단 진행이 이어지고요. 자진몰이를 카덴자처럼 가야금이 혼자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휘몰이 가락과 관현악이 어우러지도록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22현 가야금,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일륜의 22현 가야금,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10월 20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범은 작곡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밴노래입니다. 이 곡은 처음에 한중일 3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오케스트라 아시아에 의해서 연주된 곡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 박범은이 1994년에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하면서 창단 연주회 때에 이 곡을 초연한 바 있고요. 이후 우리나라 악기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다시 편곡이 돼서 간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요 뱃노래를 주선율로 사용해서 곡을 만들었는데요. 거대한 배가 돛을 올리고 출항을 하는 모습부터 배가 망망대해를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박범은 작곡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듣겠습니다. 이태백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밴노래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94년에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악기로 구성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했을 때 창단 음악회 때 초연된 곡이었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의 연주자들이

나는 아낙네들의 모습에서 나나니까락의 매력과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곡된 곡은 어떤 한 늙은 아낙이 부르는 나나니까락을 노래와 춤을 겸한 관현악곡으로 풀어보았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나니까락의 나들이, 박범훈 작곡의 춤을 위한 나나니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임의 소리,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때 불러왔던 나나니까락을 인천 지역에서 부르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작곡자가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범은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입니다. 이 곡은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만난 최초의 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음악입니다. 사실 사물놀이는 이 곡이 나오기 이전에 서양 오케스트라와 이미 협연을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국악 관현악과 함께 연주하는 사물놀이는 이 곡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이 탄생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장구의 명인 김덕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전할 만큼 김덕수는 이 곡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이 작곡된 이후 김덕수 패 사물놀이를 비롯한 여러 풍물패들이 이 작품을 연주했고요. 연주 때마다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이 곡에서는 사물악기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태평소입니다. 사물만큼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 쓰이는 장단은 주로 농악과 무악 장단인데요. 호남 우도 풍물의 오체질꽃, 일노래인 월산가, 또 동부지역의 메나리가락도 이 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곡은 전체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악장 풍장, 제2악장 기원, 제3악장 놀이입니다. 박범은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듣겠습니다. 김덕수 패 사물놀이의 사물,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42분 30초입니다.

국악 관현악단 연주회의 인기곡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작곡가 박범우는 중앙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춤을 위한 나나니,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지영이제 박범은유 짧은 산조 중에 자진몰이 들려드립니다.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서도의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0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거의 다 지나고 있네요. 바쁘셨죠? 챙길 분들도 많고. 근데 아직 인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괜히 떠오른 얼굴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처 전하지 못한 인사들 조용히 되새기는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이 지나도

0: 직접 근황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최근
0: 당신의 시선
1: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이 제목이 너무 한방이지 않았나요? 이 가족이라는 사치.
1: 네, 제목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제목이 네, 네. 눈에 이게 들어온다, 또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0: 근데 네. 뭐랄까요? 아직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교수님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나 모르는 상태에서도 왠지 이해가 가잖아요. 네. 왠지. 네. 의미는 뭐였나요?
1: 사실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가족이라는 게 없었던 곳은 없거든요. 네. 어떤 모든 시대와 사회 다 있었던 그런 보편적이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점점 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어떤 사회든 가족이라는 게 없었던 곳은 없거든요. 네. 어떤 모든 시대와 사회 다 있었던 그런 보편적이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점점 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구분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붙여진 네. 제목입니다.
0: 그리고 약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1: 가족이 없다는 것 자체 때문에요?
0: 네. 부족감.
1: 아, 부족감. 네. 그렇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게 뭘까 대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족이란 관계의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고 계신가요?
1: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좀 다양한 속성을 보여드리고 싶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뭐 쉽게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게 가족 관계에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전통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고정된 게 아니라 자꾸 변화하고 이런 다차원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네, 예를 들면 그 동성 부부가 부부이지만 뭐 서로의 그 제1번 돌봄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1: 그런
0: 수
1: 것도
0: 있죠.
1: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거든요.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사회 안에서도 뭐 20년 전, 30년 전에서는 허용이 안 됐던 것들이 지금 또 허용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가 어쨌든 뭐 힘들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다라는 걸 말함으로 해서 이제

0: 가족주의, 새로운 가족주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1: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가족들이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넷이 이렇게 막 에헤헤헤 막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너무 네. 이거야 네. 이렇게 돼야 되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그쵸, 건 아닐까 그쵸. 싶거든요. 네.
0: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개인한테도 있고 사회한테도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한테는 이제 그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뭔가 이상한가? 잘못됐나? 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사실 가족 안에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세대도 다르고 젠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여지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게 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족을 비판하면 안 돼. 가족에게 요구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지상 제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차단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우리 거를 쟁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종종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피해를 보면 안 돼. 그런 얘기들 요즘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 우리 애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니 뭐 최고로 대접을 안 받는다라도 적어도 손해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인 것 같아요.
1: 그 가족 안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너만 아니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워. 네가 우리 가족에 너만 괜찮으면 우린 다 문제없거든. 이런 얘기를.
0: 너무 위험한 말이죠.
1: 그렇죠.
0: 너무 위험한
1: 그렇죠.
0: 말이죠.
1: 그런데 네. 이런 네. 것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서정적 가족주의 우리 네. 가족이 잘 돼야 된다는 네. 여기 나오는.
0: 왜 너만 그렇게.
1: 그렇죠.
0: 특별하니 이렇게 특별하게 군이라든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너가 그거를 좀 못 참니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좀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엄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0: 엄마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우리 식구들은 다 평화롭고 잘 지낼 텐데 엄마가 좀 참으면 될 텐데 이런 말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안에 누구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정말 믿을 곳 없게 만드는 그런 얘기겠죠. 자,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게요. 가족주의의 역설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가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할까? 가족주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족원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개성 있는 시민으로서의 개인, 취향을 가진 소비자로서의 개인, 실존적 존재로서의 개인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 나는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업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교회 성원이기도 하고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무 역할이나 취향으로 명명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과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욕구를 가질 때도 있으며 가족 일보다 내일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가족 안에서 가족 각자가 가지는 다른 생각, 욕구, 선호,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유교적 가족주의든 서정적 가족주의든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뢰와 유대감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 이웃, 친구,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애초에 가족의 역할 중 하나는 일반화된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 사실 뭐 가족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0: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엄두가 안 난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압박이 생긴 걸까요?
1: 해와 유대감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 이웃, 친구,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한 이상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예전에는 단란한 가족 그러면 정말 뭐온 가족이 밥상에 모여 앉아서 이제 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같이 나눠 먹는데 이런 게 단란한 가족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온 가족이 뭐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사진을 남기고 멋진 경험을 하면서 추억을 남 이런 게 단란한 가족의 상징처럼 돼버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이런 행복이 이렇게 소비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때때마다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걸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게 행복한 가족이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때때마다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걸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게 행복한 가족이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0: 1년에 두 번씩 해외 나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난안 된다.
1: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요. 대부분의 보통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못하겠네. 그러면 차라리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하자. 나한테 더 투자하자.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네 명이 해외에 못 가고 일단 나는 갔다 오고. 요즘 현실 속에서 동거의 반대말은 결혼이 아니라 싱글이다.

0: 왜 이렇게 뭐랄까요? 독립을 안 하겠다든가 독립했다 다시 들어오겠다든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1: 일단 이 독립이라는 게 원래 청년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0: 네.
1: 과업이잖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독립은 사실 경제적 독립도 있고 심리적 독립도
0: 네.
1: 있고 정서적 독립도 있고 다 그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 세대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뭐 얼마 전에도 기사화됐던데 청년 고용률은 자꾸 이제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 주거 현실, 주거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부모님 집에서 머무르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분화가 돼야 될때 분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핵가족의 모습이 근데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가 사는 이런 핵가족에서 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또 부모와 자녀는 맞는데?

0: 정도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1: 예, 그게 이제 핵가족의 상징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제 캥거루 가족도 있고 네. 성년은 되었으나 네. 나가지 않는 네. 미혼의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 핵가족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젊은 부부가 애들 키우는 그게 아니라
0: 네.
1: 나이가 있는 부부가 뭐 30대, 40대.
0: 50대도 있더라고요.
1: 50대도. 네. 결혼하지 않은 네.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도 사실은 핵가족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0: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대한민국의 핵가족이 예, 살짝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큰 문제가 전에는 이제 좀 아이 돌봄 쪽이었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둘 다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아이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 돌봄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더 길

0: 네.
1: 미혼의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 핵가족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젊은 부부가 애들 키우는 그게 아니라
0: 네.
1: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연세 드신 부모님이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0: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대한민국의 핵가족이 예, 살짝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큰 문제가 전에는 이제 좀 아이 돌봄 쪽이었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둘다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아이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 돌봄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더 길.
1: 점이 예전에는 이제 자녀 돌봄에 많이 주어져 있다면 뭐 저출생 문제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 후반기 생애 후반기의 돌봄에 훨씬 더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 소제목 중에 그 이런 거 정말 재밌었거든요. 땡땡 요양병원 괄호하고 구 땡땡 예식장 괄호 닫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예식장이었던 곳이 이제 다 요양

0: 하니까 그네 명이 어쨌든 의논하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같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저희 아래 세대들은 이제 혼자
1: 학원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딱 신호등에 버스가 섰는데 그 버스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많아지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1: 결정이라는 게 어려워서 물론 언니의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책임도 좀 같이 지게 되는데 이제 자녀가 혼자이게 되면 결정도 혼자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되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어떠세요? 돌봄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우리 사회가 그 돌봄을 좀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이제 자녀 혼자 할 수도 없잖아요.
0: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이 들어와서 네, 네.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자녀 돌봄도 그렇고 노인 돌봄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혼자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아지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1: 결정이라는 게 어려워서 물론 언니의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책임도 좀 같이 지게 되는데 이제 자녀가 혼자이게 되면 결정도 혼자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되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어떠세요? 돌봄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우리 사회가 그 돌봄을 좀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이제 자녀 혼자 할 수도 없잖아요.
0: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이 들어와서 네, 네.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자녀 돌봄도 그렇고 노인 돌봄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긴급하게 네. 막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시스템이 아주 촘촘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공백,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그런 갑자기 네. 생겨나는 공백이거든요. 평상시에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같이 의논하거나 뭐 사소한 도움,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네. 사소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관계망을 좀 이루고 있어야지 내가 그거에 조금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필수적인 관계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그게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점점 축소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족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가족 다양성은 제도적 이념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잡 다단한 생활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로서 중요하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생존에 취약하듯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다. 모든 가족은 고유하며 모든 가족은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출발점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0: 앞에 이 다양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를 짚어주실 때 제가 진짜 놀랐어요. 나이, 언어, 신체 조건, 문화적 배경, 교육 수준, 직업 지위, 민족, 국적, 성, 젠더, 지리적 터전, 이주 배경, 결혼 지위, 세계관, 정치 성향, 종교, 성적 지향, 사회적 정말 다르고 그리고 모든 가족은 고유하며 모든 가족은 다르다라는 문장이 얼마나 진실인지 네, 그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가족 다양성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다양성이라는 말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 다문화 가족이요, 뭐 한부모 가족이요, 비혼 1인 가구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 다양성은 그런 겉으로 달라 보이는 그 모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그 기준을 그대로 홈페이지에서 가져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원에서 우리는 다 다르고 개인이 다르듯이 가족도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0: 게다가 그 가족 구성원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종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족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어떤 세팅 값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았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세팅 값을 들이대지 않나요?
1: 이게 가족학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걸 가족 발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달하듯이 가족도 발달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부모 자녀 관계로 맺어졌으면 아직도 얘는 그냥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구성원들이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0: 성장하고 발달하고
1: 그쵸. 네. 네. 그 정서도

0: 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든 그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1: 네.
0: 그게 좋은 관계이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든지 오래 지속되려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책에 또 사회적 호위대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가족 관계망은 이제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1: 네.
0: 제 이론은 아니고
1: 네.
0: 이제 서구의 학자의 이론인데 그 가족 그 제일 가까운 그원 안에는 가족이나
1: 이제는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서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좀더 건강하게 연결되려면 어떤 태도, 어떤 문화 속에 살아야 할까요?
0: 저는 가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돌보는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족의 속성이 있겠지만 서로 돌보는 사람. 근데 그 말을 다시 하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돌보는 관계면 가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지금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그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네, 또 내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 돌봄을 하고 있는 이 관계를 좀 응원하는 문화나 사회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1: 존중하고
0: 네.
1: 응원하고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분명히 계실 텐데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또 가족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뭐 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해주시겠어요?
0: 네.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1: 네.
0: 이제 뭐 사실은 좋은 분들한테는 뭐 건드리지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분들은 가족의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그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게 사실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가족이 이제 동일시되는 사회가 아니고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나의 생애 초반은 그렇게 불운했어도 사실은 달라.

붉은 들딸기. 집안엔 참새들만 남아있고 숲속엔 아이들이 흩어졌다. 조용하던 시골 마당을 차지한 참새들의 조잘거림,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서 잘 익은 열매를 따먹으며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 폭의 수목화처럼 선명하게 그려지죠. 이 시를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일상의 아주 순수한 풍경과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자연이 소리 없이 길러낸 열매를 발견하고 그 소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순수한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속에 싱그러운 초록빛 숲 한 자락을 들여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트리루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이유리의 노래 다시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여는말에서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의 19절. 참 싱그럽고 정겹네요. 검게 익은 산행두와 새빨간 들딸기를 찾아서 숲속으로 흩어진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메말랐던 마음 한구석이 좀 맑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다산은 유배지라는 그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요, 자연이 보내주는 소소한 선물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이렇게 글 속에 정성스럽게 다 담아낸 건데요. 참 그 단단한 시선이 부럽기도 하고요. 닮고 싶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거칠거나 삭막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

0: 프레타포르테 검은곡 전해드렸는데요. 박은하의 검은곡, 차민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음악, 좋은 글로 2시간 가득 채워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문단의 영원한 거목이죠. 고 신경림 시인의 산문집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시인의 메시지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림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처녀총각의 풋풋하고 순박한 사랑을 담은 곡 준비했어요.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로 어디로 갈고 만나봅니다.
1: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노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2: 얼굴도 못생긴 노총각이랬다.
1: 이 노총각 38년 동안 여자 손목이라고는 엄마 손목밖에는 잡아본 적이 없는 순진하고도 불쌍한 노총각이었던가 보더라. 우리의 노총각 오늘도 나무를 한짐 짊어지고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해보는디.
2: 아이고, 난 이거 언제 나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를 가나요
1: 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을 적에 그런데 마침 저기 멀리서 빨그라난 댕기 하나가 나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쉬고.
1: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고 하며 가만히 살펴보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고디고운 처자가 나무를 캐러 왔구나. 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산이며 들이며 온갖 산나물들이 돋기 시작하는

고레아의 노래와 연주로 어디로 갈고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드리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어요. 통일 앙상블의 연주로 숲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물풀 사이로 오리들이 도망치는가 싶더니 이윽고 자욱한 강 안개 속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났다. 그물을 치러 나가는 배였다. 내 친구가 인사를 하자 상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엄마 한번 다녀가라고 하거라. 그 친구의 외가가 건넌 마을로서 강은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강으로부터 세상을 배우고 강으로부터 문학을 공부했다. 강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고 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다. 강이 내게는 길이요, 학교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언어는 공동체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사상이나 정서가 담겨있지 않은 민족 혹은 통일의 신은 허구라는 말이 된다. 자기 성찰이 없는 시가 아무리 옳은 소리만 골라 한다 해도 독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세상, 그리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길이라는 말이 와닿죠. 시인은 글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위기 속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되어 상대를 높이고 또

강이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주듯. 문학 또한 개인의 깊은 성찰에서 출발해서 결국 타인과 세상, 그리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길이라는 말이 와닿죠. 시인은 글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위기 속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되어 상대를 높이고 또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요. 옳은 소리만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가는 강물의 모습에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무한스님의 노래로 강물의 여운 듣고 옵니다.

철가를 재해석한 곡 감상해 보실까요?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다사다난 전해드릴게요. 이산자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김진희의 소금 연주로 신천년 만세 2부 첫 곡으로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돼 있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정님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관현악으로 편성된 곡으로 웅장하게 감상해 볼 수 있는 곡 준비해 봤어요. 영호남 성주풀인데요. 가정을 수호하는 신, 성주신에게 비는 소리, 긴 호흡으로 전해드리죠. 성창순 조가병의 소리,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금강산 일체먹어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리

영호남 성주풀이 감상하셨는데요. 성창순 조가병의 소리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

상태에서 때로는 참아내는 것이 어른의 몫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뼈아픈 현실을 짚어줬어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돼버릴 뿐이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묵묵히 살아내야 하고 자기 연민에 주저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기에는 우리가 짊어진 삶이 참 바쁘다는 뜻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두드린 건요. 내 두 다리로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웃음만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참 그 이면에는 세상을 꿋꿋이 버텨내온 꽉 찬 생각과 내공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오늘 오후 혹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내 두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씩씩하게 기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나의 노래로 불고기 타령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음반은 김정림 해금 독주곡 2집 산조와 풍류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감상할 이 음반은 2004년에 발매된 명반입니다. 지영희류 해금 산조와 취타 풍류까지 해금의 격조 높은 성음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총 27분이 넘는 대작이죠. 해금 산조, 지영희류, 긴 산조 전 바탕을 오롯이 감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감상에 앞서서 해금 산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스승 지영희 명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가락을 무대음악으로 승화시킨 분으로 밝고 아기자기한 멋이 특징입니다. 이 찬란한 가락을 이어받아서 전통의 깊이를 지켜온 연주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정림이죠. 일찍이

칼을 섬세하게 쪼개 쓰는 방식으로 멋지게 보완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김정수 명인의 장구 소리가 더해져서 호흡이 더욱 깊은데요. 그 첫 문으로 해금의 애절한 울림이 돋보이는 해금산조 지영희류 긴산조 가운데 진양조 만나보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장구장단이었습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이 가슴에 묵직한 파동을 남기는 진양조였어요. 느린 호흡으로 마음의 결을 고르고 나니 이제 산조는 한 걸음 더 분위기를 바꿔 나아가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긴산조의 두 번째 장단 중몰입니다. 진양조의 애절함을 이어받으면서도 조금 더 명료하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인생의 담담한 슬픔과 서정을 노래하는데요. 가볍고 맑은 경기신화위의 맛을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해금의 명징한 선율을 따라서 두 번째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김정님의 해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해금산조 지영희류 긴산조 가운데 중몰이인데요. 7분여의 길이에요.

해금산조, 지형해류, 긴산조 가운데 중몰이 듣고 오셨는데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위로해 주던 중몰이 장단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한 장의 음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는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휘몰아치는 기쁨

귀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금 선율이 그리는 유쾌하고 섬세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해금산조 지형희류 긴산조 가운데 중중모리, 굿거리, 잦은모리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10분여의 길입니다.

해금산조, 지형희류, 긴산조 가운데 중중머리, 굿거리, 잦은머리까지 듣고 오셨어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해금의 대장정. 지형희류, 해금산조, 긴산조의 마지막 가락인 잦은머리까지 모두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진양조의 깊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중모리와 중중모리, 국거리를 거쳐 잦은모리의 신명나는 질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유독 5월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달이죠. 결혼식에 가족 모임에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모임까지 반가운 얼굴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임이 많으면 지치고 피곤해지곤 합니다. 아마 수많은 모임에 쉽게 지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잘 보이고 싶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참 편해지죠.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렵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깊어지지 않고 사람마다 적당한 거리와 리듬이 있다는 것을요. 이번 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썼다면 주말에는 나의 속도와 리듬을 다시 한번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최윤영의 몽금포에 서서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국악 한 자락이 들으시면서 잠시 숨 고르시고요. 오후에는 손님들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오늘도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아오이 유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요. 집전화를 이용하거나 삐삐나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아득한 옛날 같지만 그 당시는 낭만과 추억이 있었던 시절이죠. 공중전화 이용하려고 동전 챙기고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 눈치 보여서 빨리 전화 끊고 아마 지금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삐삐와 공중전화와 관련된 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은 삐삐와 공중전화와 관련된 어떤 추억과 기억 있으세요? 저도요. 삐삐가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판소리 학원에서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주말에도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초등학교쯤에 부모님께서 일찍 삐삐를 사주셨는데 저희 때는 또 이 번호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8282, 1004, 486, 486 아시죠? 사랑해. 그 밖에도 뭐 인사말 남기기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해주세요. 이런 걸 이제 직접 인사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황혜리의 삐삐입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아날로그 시대니까요.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렇게 받는 설레는 음성 메시지 정말 너무너무 가슴 뛰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번호로 받는 수신호들 이게 조금 느리지만요 생각하면 되게 웃음이 날 정도로 재밌었던 경험이 있는데 와 또 뭐 공중전화 에피소드들도 할 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삐삐와 공중전화와 관련된 추억 이야기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소진의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삐삐와 공중전화와 관련된 나의 에피소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메시지가 있어요. 7416님께서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이요. 고등학교 때 자취했는데 용돈을 아껴 부모님께 전화해야 했어요. 통화 도중에 혹시라도 동전 떨어질까봐 제가 해야 할 말만 빠르게 하고 끊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엄마 반찬 떨어졌어요. 반찬 보내주세요. 안부 이런 거 여쭤볼 틈도 없이요. 진짜 동전 참 귀했어요. 그때는 지금 동전 막 굴러다니면 한쪽에다 그냥 막 모아놓고 언젠가 쓰겠지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동전 하나면은 정말 몇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랫동안 통화했던 것 같은데 동전 하나 꼭 쥐고 공중전화 앞에 줄 섰던 기억도 납니다. 진짜 7416님 말처럼 통화 시간 아까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 미리 막 연습하고 메시지

여행 다녀온 기분입니다. 오늘 선물은요. 921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7416님의 신청곡 정미라의 서시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실

0: 실제로 이 프롬프트에 메타 태그를 넣어서 AI를 살짝 유도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가사창에 넓은 스테레오 공간감 혹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 이동 같은 명령을 넣어서 공간감을 넓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시를 넌지시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공간감을 넓게 조금 더 넓게
0: 네.
1: 나눠줘. 이렇게 맑기를 잘
0: 맞습니다.
1: 알아들으면 좋겠는데요.
0: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AI가 어느 구간에서 얼만큼 이걸 반영할지는 아무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친구가 제미나이가 추천해준 두 번째 방법은 스템 분리 후 외부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1: 스템 분리 말 자체가 생소한데 어떤
0: 그렇죠.
1: 방식이에요?
0: 네, 이 수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음원을 일단 뽑아낸 다음에
1: 네.
0: 이 분리 기능을 써서 악기 소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 오디오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가 직접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1: 오, 조금 더 뭐랄까 AI의 가내수공업이랄까요?
0: 네.
1: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섬세한 질감이 필요한 우리 실험실 작업에서는 수노한테도 완벽한 믹싱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이
1: 네.
0: 수노가 원하는 선율, 음색은 뽑아내는 데는 좋지만 디테일한 이 작업들은 조금 힘들어한다. 그래서 아, 수노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거구나. 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1: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사람의 손길로 그

0: 가사창의 피리 소리만 우리가 막 부각을 하고 싶을 때 스트립드 다운 이런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뭐 갑자기 연주가 확 멈춰서 피리 복주만 이렇게 연주를 슉 해준다든지 이런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전문 믹싱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단어들의 조합만으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0: 네.
1: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프롬프트 조합이라면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버펑크 무대에서 묻혔던 향피리를 또 이렇게 건질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예, 곡의 전개나 상황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지침을 알맞게 쓱쓱 넣으면 좀 통제가 더 가능하게 됩니다.

0: 음악들은 네네. 서서히 비트 이렇게 쌓아가면서 아~ 빌드업 구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특유의 반복적인 구조로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보통은 뭐 5분, 7, 8분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빠르게 흘러가는 일반도 가요랑은 곡의 그 뼈대 자체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이 순호 입장에서는 전자음악 치고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짧게 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 네. 전자음악 세계에서 3분이면 뭐 거의 맛보기 수준인 것 같으니까요. 네.
1: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순호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준 건데
0: 맞습니다.
1: 또 순호가 우리 향필의 매력을 3분 안에 이렇게 꾹꾹 담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자, 이렇게 텍스트 편곡 기술의 위력과 인공지능의 고집까지 우리 또 확인해봤는데 남은 세 가지 무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장르일까요?
0: 네. 새롭게 창작한 프롬프트 기술을 들고 찾아간 다음 무대는 포스트 락 버전입니다.
1: 포스트 락. 이게 락이라는 음악은 익숙한데 앞에 포스트가 붙으니까 뭔가 심오하고 다를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네, 보통 락하면 이 마이크를 잡고 포효하는
1: 복근인데 남은 세 가지 무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장르일까요?
0: 네, 새롭게 창작한 프롬프트 기술을 들고 찾아간 다음 무대는 포스트 락 버전입니다.
1: 포스트 락. 이게 락이라는 음악은 익숙한데 앞에 포스트가 붙으니까 뭔가 심오하고 다를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네, 보통 락하면 이 마이크를 잡고 포효하는 보컬 아니면 현란한 일렉트릭 기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록은 전통적인 이 공식을 완전히 깨뜨린 장르라고 합니다. 보컬의 목소리에 대신 악기들이 주로 연주를 하면서 거대한 서사 이렇게 감정을 끌고 가는 연주의 곡을

0: 장르만 바꿔서 프롬프트를 짜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 배운 기술 바로 쓰시네요. 네네. 재미나이가 어떻게 짜도 든가요?
0: 네,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프롬프트를 줬는데요. 네. 스타일 창에는 거대한 소리의 벽, 폭발적인 감정적인 크레센도 이렇게 웅장한 키워드를 줬고요. 그리고 전면에 나서는 필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사용할 음정도 그대로 넣어서 줬습니다.
1: 가사창은 어떻게 연출하셨을까요?
0: 네, 네 단계로 구성이 됐는데요. 1단계는 도입부 일렉트릭 기타와 무거운 드럼, 그리고 2단계는 무대 중앙을 차지하는 향피리가 엄격하게 지정된 음정만을 사용해서 거대한 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1: 3단계 클라이맥스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0: 네, 3단계에서는 일렉트릭 기타, 드럼이 거대한 소리의 벽으로 폭발할 때 우리의 이 향피리 소리가 정말 날카로운 소리로 이 소리들을 뚫고 나오면서 절규하도록 묘사를 했고요. 네. 마지막 아우트로에는 밴드의 사운드가 굉음과 함께 멈추고 기타의 그 피드백 잔향 속에서 향피리가 날카로운 마지막 고음을 남기면서 서서히 사라지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처음부터 좀 아쉬운 걸 짚어보면 도입부의 향피리가 연주를 시작하는데 제가 쳐준 울타리 밑으로 음정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1: 시작부터 지정한 음표 밖으로 나갔군요.
0: 네, 맞습니다. 향피리가 연주할 수 없는 음역대로 계속 나가버린 건데 도입부를 지나고 나서는 비교적 지시한 음정들을 잘 지키면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1: 또 아쉬운 점 있을까요? 프롬프트 믹싱 효과까지는 또 어땠는지도
0: 네, 믹싱 효과는 좋았는데요. 확실히 이 전면에 나서는 이런 키워드를 넣었더니 향피리가 배경음에 묻히지 않고 무대 앞쪽 중앙에서 주인공으로 제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 그런데요?
0: 이게 무대 중앙에 있긴 했는데 정작 연주 분량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1: 그러니까 조명받고 한가운데 서 있는데 약간 대사가 없는 듯한
0: 맞습니다. 예. 이
1: 느낌.
0: 거대한 밴드 사운드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에 비해서 이 향피리는 이 연주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이 존재감을 뽐내긴 했는데 눈치 보면서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 악기를 돋보이게 앞으로 끌고 나온 데는 성공을 한것 같은데 정작
0: 네.
1: 무대 위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진 못했군요.

0: 이 우리 주연 배우가 무대 중앙에서 쉴 새 없이 연주를 활약할 수 있도록 이 분량까지 확실히 챙기는 프롬프트를 좀 더 촘촘하게 묶어볼 계획입니다.
1: 네. 그런데 대표님 오늘 또 추천받은 남은 세 가지를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프롬프트 편곡에 또 푹 빠져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 실험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이 순우와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확 갔는데요. 네. 아쉽지만 아직 꺼내지 못한 이 화려함의 끝판왕 심포닉 락 메탈 그리고 주술적인 신비한 네. 에픽 트라이벌 퓨전 이 두 가지 거대한 무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남은 두 장르에서는요. 또 오늘 배운 기술들이 얼마나 더 정교하게 작동할지 또 우리 향필이가 얼마나 넉넉한 분량을 뽐내며 활약할 얼마나 넉넉한 분량을 뽐내며 활약할지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이 두 가지 버전을 조금 더 좋은 사운드로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1: 네. 오늘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랑의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푸살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오이유의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박다울의 검은 장난감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도시 중 어떤 곳 제일 좋아하세요?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8개 주요 도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자연경관과 음식 등이 좋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부산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요. 국밥도 맛있고 복국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이 복국이요 아주 해장의 1등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산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먹으러 부산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시아 8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만족한 도시가 부산이었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도쿄, 오사카, 서울 순이었는데요. 아, 부산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부산으로...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지난주까지 우리가 칸 영화제에 초청된 나홍진 감독의 호프, 또 영상호 감독의 군체 이야기 나눴잖아요.
1: 예.
0: 제가 극장에서 군체를 보고 왔습니다.
1: 네.
0: 진짜 그야말로 그 군체, 그 집단지성이라는 소재로 좀비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진짜 스크린에서 보니까요, 좀비들이 막 나한테 다 달려드는데 무서워가지고 네. 막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봤던 기억이 네. 쫄깃쫄깃하더라고요.
1: 네.
0: 정말 쫄깃쫄깃해지고 싶으신 분들 극장 가서 군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 들었어요. 근데 또 아쉽게 호프가 상을 못 받아.

0: 직장에서 군체를 보고 왔습니다.
1: 네.
0: 진짜 그야말로 그 군체, 그 집단지성이라는 소재로 좀비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1: 이 코망데르 훈장은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데요. 역대 수상한 한국인으로는 김종옥 2002년 당시 한국
0: 네. 네. 쫄깃쫄깃하더라고요.
1: 네.
0: 정말 쫄깃쫄깃해지고 싶으신 분들 극장 가서 군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었어요. 근데 또 아쉽게 호프가 상을 못 받았더라고요.
1: 예, 이번에 황금종려상은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라는 작품에게 돌아갔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0: 네네네.
1: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연기한 여배우 르나테 레인스베가 또 한 번 주연한 작품인데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수상을 했어요. 상복이 터졌다 볼 수가 있고요. 예, 아쉽게 우리나라의 호프는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네. 그 대신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이제 이번에 맡으시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코망데르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코망데르 훈장은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데요. 역대 수상한 한국인으로는 김종옥 2002년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네. 그리고 지휘자 정명훈 또 소프라노 조수미 님이 받았었다고 해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네 번째 한국인 수훈자가 된 것이죠.
0: 저랑 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문화예술 공로 훈장이잖아요. 코망데르 훈장 받은 박찬욱 감독님.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죠. 우리 진행자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 항상 저를 볼 때마다
0: 언급하고
1: 이야기해달라 하셨는데 오늘은 아오이유와 네. 그 대표작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뭐 출연작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20대의 아오이유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 허니아 클로보 그리고 30대 아오이 유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스파이의 아내를 소개하려고 해요.
0: 전 진짜 봄달에서 그 여름으로 땅이
1: 원래 이제 청순함 또 청춘의 대명사였는데 네. 어느덧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네. 2001년에 16살 때 이와이 슌지 감독이 닐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네. 영화를 통해 데뷔를 했죠. 네. 그리고 2003년 영화 하나 앨리스에서 풋풋한 10대 여고생의 사랑과 우정을 연기하면서 독보적인 본인만의 그 개성 있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또 톡톡히 찍었다 볼 수 있어요. 네. 이후에 또 흘러갈수록 연기력까지 맞아요. 인정받으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허니아 클로버 또 백만엔 걸스 짓고 또 동경가족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네. 2021년 최근에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까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0: 네.
1: 로맨스뿐만 아니라요. 가족 드라마, 또 스릴러, 액션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여배우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0: 저는 진짜 아오이유의 필모를 다 봤습니다.
1: 네, 정말 찐팬이시군요.
0: 릴리 슈슈의 그 초창기 데뷔부터 시작해서 다 봤는데 특히 저는 제 인생 영화 백만엔 스즈코 이 영화 진짜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거든요. 정말 너무 따뜻하고 보면은 되게 아 그냥 뭐랄까요 아 진짜 청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아오이유는 청춘의 대명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1: 맞아요.
0: 벌써 근데 40대가 되어가지고 같이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고 특유 또 개성 있는 패션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항상 아오이유 또 말씀하시면 이제 패션을 또 이렇게
0: 맞아요.
1: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또 다시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모리걸룩이라고
0: 네.
1: 이제 그게 아오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유행을 선도했다 볼 수 있는데 이 숲속에 사는 소녀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을 모리걸룩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1: 근데 이 모리가 일본어로 숲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빈티지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패션을 말하는 것인데
0: 네, 되게 레이어드를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아오이유가 작품 안에 뿐만 아니라 본인이도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좀 그렇다고 볼 수
0: 네.
1: 있어요. 근데 작품들 속에서는 특히나 오늘 소개한 허니아 클로버에서 이 모리걸 룩을 정말 많이 선보였다
0: 네.
1: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꽃무늬 패턴의 그 원피스 안에 뭐 티셔츠 또 청바지 판타지들을

0: 과감하게 매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네. 헤어스타일도 막 굉장히 부스스한 맞아요. 긴 웨이브 머리를 해서 좀 발랄함과 청순함을 모두 담아낸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진짜 모두가 네. 이 영화 보고 다 헤드셋 끼고 다녔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다 그 꼬불꼬불 파마 긴 머리 막 하고
0: 맞아요.
1: 진짜 뭐 하나 하면은 다 따라할 정도로 패션을 이끌었던 것 같은데
0: 이런 감성을 네. 정말 허니아 클로버라는 영화에서 아오이유가 정말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1: 진짜 패션이면 패션, 감성이면 감성. 아 정말 예쁜 영화인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 아오이유를 특히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0: 네 맞아요. 이 영화는 2006년에 개봉된 청춘 로맨스물인데요.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한 것이고요.

조건없는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진짜

0: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남학생과 삼각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타케의 모토는 하구에게 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진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어떤 순수한 어떤 사랑의 가치를 따뜻하게 또 전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1: 이 영화 진짜 생각나는 게 아우유가 미대생으로 이제 수채화 같은 영화를 진짜 만들잖아요. 미대생으로 나와서 큰 캔버스 앞에 북한 팔레트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옆을 탁 쳐다봤는데
0: 너무 예쁘잖아요.
1: 너무 예뻐요.
0: 네, 그리고 진짜. 이 영화는 이제 앞서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아오이 유의 그 첫 등장신이었죠.
1: 맞아요.
0: 이 헤드셋을 딱 끼고 네. 모리걸 룩을 딱 입고 추상화를 그리는 장면인데 또 그 배경으로는 막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등장신 하나만으로 이 인물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극중의 천재 화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소 사차원스러운 성향을 가진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과감하게 막 붙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맞아요. 하고요. 또 아오이유뿐만 아니라 극중의 인물 모두 미대생이라서 영화 전체적으로 좀 자유분방한 예술가의 맞아요.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감으로 이제 채색된 오래된 중고 자동차를 타고 다 같이 즉흥적으로 바다로 떠나는 장면이나 또 뭐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가로 이렇게 팔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과연 예술이란 정말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네. 하는 그런 매력이 또 하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1: 근데 진짜 이거저거 따지지 않는 그 청춘의 에너지를 담은 영화인 것 같은데

0: 영화 허니와 클로버 OST인 So Much More To Say 들었습니다. 0094님께서요. 하늘구름이 거의 솜털 같아요. 나무 그늘 아래서 방송 들어요 하셨는데 지금 나무 그늘 아래서 방송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이 흘러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청춘 영화 OST답게 낭만적이었던 음악인 것 같아요. 뭘 꼽을지 몰라서 하나만 꼽기 어려운 곡이라고.
1: 네. 너무 좋은 OST가 많아가지고 진짜. 네. 그중에 가장 시간이 네. 적정한 것으로 꼽아왔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허니와 클로버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진이 왜 영화 제목이 허니와 클로버일까요?
1: 네. 이 영화 초반에 이런 이제 문구가 떠요. 초원을 만들려면 꿀과 클로버가 필요하다라는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말이 영화의 초반에 뜨는데 그래서 이제 영감을 받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해석을 해보면 우리

0: 이 영화에서는 이런 순수함의 상징인 꿀과 클로버를 때묻지 않은 청춘으로 치환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정신적 상태의 청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아오이 유가 맡은 하구라는 아이처럼 순수한 캐릭터에게 이제 감독이 투영을 했다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극 중에 예술은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는 그 하구의 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은 우리 삶 속에서 쉽게 가볍게 간과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서 공기와 같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존재라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술이다라는 것을 하구의 대사를 통해 감독이 좀 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한마디로 이제 이 영화를 정리를 하면 청춘과 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순수함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올해 벌써 20년이 된 그런 영화예요.
1: 진짜요?
0: 근데 다시 꺼내어 봐도 전혀 촌스러움이 없는
1: 네.
0: 또 요즘의 감성에 또 좀 잘 맞춰진 그런 영화로 볼 수 있어요. 허니와 클로버 국제영화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필름 어워드의 그 여우주연상을 아오이 유가 수상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1: 네네.
0: 영화의 배경은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0년 일본이고요. 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국가 기밀을 알게 된 어느 남성과 그 아내의 사랑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1: 네.
0: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특징 중 하나죠. 누군가의 아내라는 어떤 가정 내 특정한 위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영화에 꾸준히 담아내셨는데 이번에도 또 담아냈다 볼 수 있어요. 큐어, 또 도쿄 소나타 그리고 이번에 스파이의 아내로까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정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저도 되게 오래간만에 이 영화 다시 이제 꺼내서 짧게 봤는데 되게 아오이유 이때도 근데 풋풋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30대가 된 아오이유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또 스파이 아내 역할을 하니까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허니와 클로버와
0: 네.
1: 아의 느낌이.
0: 네.
1: 소개해주세요.
0: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허니와 클로버에서 보여준 어떤 4차원적인 순수미를 그대로 좀 가져왔다고도 볼 수가

0: 분들이 굉장히 또 불편함 없이 또 한편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오이유는 이제 이전에 전작들 중에 이제 우익 영화가 좀 있어가지고 좀 국내에서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 스파이의 아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그런 비판을 약간은 상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그래도 역시나 스파이의 아내여도 사랑스럽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0: 또 이전에 이제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 영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큐어나 헤로와 같은 공포 스릴러 영화를 통해서 이제 불안감이라는 감정 탐구에 끊임없이 이 천착해온 이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첫 역사 영화라는 점에서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스파이의 아내를 보면 보는 내내 역사 영화지만 공포 장르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의 연속감 연속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장면 반전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서는 뭐 선뜻 말씀드리기는
1: 맞아요.
0: 어렵지만 정말 그 마지막 결말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이 진실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좀 헷갈리게 하는 영화거든요. 특히 아오이유가 맡은 직업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오이유가 이제 배우이기 때문에 극중에서 연기하는 척 하는 걸 연기하는 건가?

0: 일본을 대표하는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기무라 타쿠야, 2번 아오이 유. 정답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여성 배우를 찾는 것인데요. 1번 기무라 타쿠야, 2번 아오이 유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아오이 유의 영화들 허니와 클로버 스파이의 아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진 영화 연구가 보내드리면서요. 영화 허니와 클로버 OST 중 스쿠터즈 듣겠습니다.

영화 허니와 클로버 OST 중에 스쿠터즈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9179님께서 정답 2번요 맞춰주셨고요. 천생연분님께서도 2번 아우이유 하트 보내주시면서 점심 오이냉국 드시면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2379님께서도 정답 2번 아우이유. 저도 이 영화 보고 싶네요. 오늘 잘 듣고 많이 배워갑니다. 즐겁게 잘 들었어요. 마지막 5월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9179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봄날2 듣겠습니다.

0: 예약을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의 일이 의아스럽거든 지난 일을 살펴볼 것이며 앞날을 알 수 없거든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라. 중국 춘추시대의 책인 관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오랜 옛날부터 내일을 예견하는 방법이 전해져 왔는데 우리는 왜 이 쉬운 방법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 같아도 인류의 역사에서 과거의 실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보면 그 뻔한 얘기가 결국 진리였던 건데요. 내일을 볼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지나쳐온 과거의 시간에서 얻어지는 법이니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모든 경험이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겠죠. 5월 30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초월의 소리 단가 백발가로 출발합니다.

아니라 천왕지왕 연왕지는 실왕계 포익히 지난 연손우탕 문무조왕 국맹안증 대성연은 안차간바를 주어지면

소방사 땡돌루에 땅그르크올려 메고 산천으로 행할 적에 공수를 공수건이 세상사가

얼굴을 잘 놓고

0: 박초월의 소리 단가 백발가 함께 들으면서 5월 30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어요. 그 버튼 누르시면 지난 방송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일주일 후에 선곡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자 선곡 안내 페이지에서 당첨자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풍류가 좋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 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

0: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북유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북유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북유가 좋다.
1: 네,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월향거무님, 반갑습니다. 매주 열청하고 있지만 인사는 정말 오래간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벌써 5월도 끝자락인데요. 6월에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월드컵도 좋아하지만 매년 6월이 되면 맞이하게 될 국악의 날도 기다려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째 좋아하는 국악기 연주자 아리 중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다른 국악인들도 조금씩 좋아하게 된 거고, 이젠 국악이 다른 대중음악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멋진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백악지장 검은고를 좋아하시는 월향거무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서부농악과 동부농악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풍류가 좋다. 더욱 좋은 풍류, 편한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하의 연주, 긴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입니다. 백악지장이라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듣는 남도 특유의 잡가인데요. 육자배기란 진양조 장단의 한 각인 여섯 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구성진 가락의 멋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행실문정괴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

나무함지 초우리 방장 구자 시칼토매 깔우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산태비까지 그저 구지.

쓰기 좋은 활용방아 기계 해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철구통 떡배 떡매 쌀가부는 대치 주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 도깨 방맹이 도드락 독닥 신골 방맹 보신 청으로 재수하고 그대 거미 홀태난 손상 뱅이 극쟁이 그저 오줌 장군 귀땡이 가지고 해버렸단 말이여.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해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대본 회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부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데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 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 비단 옷 한 벌 해입을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입었고 말고 어린 것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아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주려고 자네를 안 입히겠는가? 그 자네가 네? 색깔을 골라서 뭔 색깔이 좋든가? 영감 나는 노란 송화색에다가 반화장 딱 달아갖고 입는 것이 그렇게 좋습디다. 응? 흥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촌년이라는 게 할 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물 젖는 몽둥이 뽀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뒤 꼭 밀리 송장 뽀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부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화색 비녀 송화색 댕기 송화색 놀이잠 송화색 귀지개 송화색 쪽지개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속저구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리 송화색 속건 송화색 바지 송화색 신발 송화색 신발 송화색 그런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가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팔이

아, 범패도 다 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또 따로 있다냐. 아, 바깥채비는 또 뭐여? 아이고 참나. 야, 거기 풍녀 사전 어디다 뒀냐? 아, 바깥에 뒀냐? 네, 풍녀 사전 여기 있습니다, 돌보씨. 지난주 이 시간에 불교 의식음악을 총칭하는 용어가 범패고 그 안에 또 여러 갈래의 소리들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안채비 소리를 들려드렸었죠. 안채비 소리는 안에 있는 승려가 부르는 소리, 즉 제를 올리는 절에 원래 계시던 스님이 부르는 소리로 스님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염불 외는 소리 같은 거였고요. 그보다 더 전문적인 소리가 바깥채비 소리인데요. 바깥채비란 바깥에서 온 승려, 즉 외부에서 초청받아온 범패 전문 스님이 부르는 소리를 바깥채비 소리라고 합니다. 이 바깥채비 소리는 또다시 헛소리와 짓소리의 두 종.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서한범의 PD, 서한범류 PD 산조입니다. 전통 관악기 중에 가장 큰 성음과 다양한 멜로디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의 악기인 PD인데요. 민속악 독주곡으로 오늘은 약 24분의 여유로운 호흡 속에서

충청 지역의 음악적 정서와 옛 판소리의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한 중고째 판소리입니다. 중고째는 동편째와 서편째에 비해 오늘날에는 비교적 낯선 이름이지만 한때 경기 충청 일대에서 널리 향유되며 독자적인 소리 세계를 형성했던 판소리 유파입니다. 특히 화려한 기교보다 담백함과 절제미를 중요시했던 이 소리는 지역의 풍류문화와 예인정신을 깊이 담아낸 전통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째 판소리는 19세기 중후반 명창 염기달과 김성옥의 소리법제를 중심으로 형성됐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 간의 왕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고유한 음악어법이 발달했고요. 판소리 역시 지역의 정서와 생활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유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고째는 바로 경기 충청 지역 특유의 담담하고 소박한 미감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리였습니다. 중고째의 가장 큰 특징은 평조 중심의 음악성에 있습니다. 동평째의 웅장함이나 서편째의 애절하고

풍류, 그리고 이야기판 특유의 생동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죄를 두고 흔히 고졸한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졸함이란 투박함이 아니라 오래된 멋과 절제된 품격을 의미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을, 기교보다는 멋을 중시하는 충청 경기권의 특유의 풍류정신이 중고짜 안에서도 깊게 스며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판소리가 대중공연예술로 변화하면서 중고짜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편제와 서편제가 극적인 음악성과 세련된 무대 양식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가는 반면 중고짜는 여전히 즉흥성과 전통적 형식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승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중고짜 판소리 한 대목을 통해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을, 속도보다는 여백을 중시했던 우리 전통의 풍류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래된 소리 속에서 담긴 절제와 해학,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풍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전한 영지자생이라 영지 운속 황금기 자일장마 둘러서 실상주좌명제간 암축을 한다. 권영외로도 봐라. 암축헌연 후에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서울은

삼진교 무사행오시니까 전유무량호흡심이 최장중조림무사호 그다바뒤쳤다. 기주한다 떠나갈 때 그때야 주유는 도속 따라 분노로 되고 인명이 허든 날이 진실로허니라. 엄동백산이여 기각동남 본일이여 도식이 여자오되 분명한 진실한 군자라 남을 죽이지 아니하오.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만 제절마라 풍년 제절지라 장벽방 지나서 보니 진담을 고치니 빨리 해봐라 정체뻔이 벌러 장벽 끈일진 봉사응구자 장벽행인 공룡을 건드린다. 특히 큰일 났구나. 분명히 제조난 귀신도 난 시리야 연공제주와 이중용전이 이 사람을 두었다. 장구호환이대로라 소성정봉 불러진대 군시선하리 대병단 올라가서 공룡 만나더라 대박하리비오라. 소성정봉의 발령 대병단 올라가기 기사주석의 벌을 받달려

동정 토지 건지게 도루자오로 살피게 수절의 여자오래 백일 일모세계 난날 없어지며 도설 한대 어찌로 만다듯이 마오실 양양난수반을 물고 양대는 선인가 신지장 강벽하다 왕래하는 거로 동간 신지다 업자들 왜 낙소대 만나는 집을 해왔더니 어떤 사람이지 기발 도서하고 상황분도 지키고 세우더니만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군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회가를 갔다 아 웃으며 뭐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누구야 직지순의 훈련 단대로 와라 사고와 해지를 싸게 해야 저기 가는 훈련 단대 잡으려 막

0: 쫓아가며 외환된 적이라는 건가? 거기 잠깐 넘어오세요. 우리 대장 목맨께서 부자할 말이 됐다고 잠깐 뭐라고 정리하고 본인이 말도 알고 하오시며 보냐 도둑이 의지할 줄 후회 유기하라고 일러라. 예달량은 이래서 악으로 돌아가니 다시 몰란 성호해라. 증거야인도 전체도 당하니 그 자유 재능이 전대전가다 크게 와야 보내라 증거. 우리 선장 혼자인도 나라비도 묶어낸 간사한두도 무상일로 해버려 사례 포자 정하더니 나는 이자 바탕 하나 양고 하신 생각을 가야 승리는 아니거라 소단이라니 모아라 조국이 생기느냐 승리는 도전한다 양양 반끝 싸우면 여기 반지반장 할복단 초목지는 일전이 다 적가단 조국을 내가 봐라 양원 석전하라 강공이다가 적자지
1: 하산대이만 허벅지 꺼내면 조망이 잔대 허벅지 꺼내면 조망 허벅지 만장

0: 요즘 관광지를 걷다 보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을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죠.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인 1,87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일상에 호감을 느낀 외국인들은 이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현지인처럼 먹고 즐기는 경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데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오래된 재래시장의 K-방앗간입니다. 고소한 냄새 가득한 방앗간에서 갓 짜낸 참기름과 들기름을 소주병에 담아가는 풍경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화려하진 않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한국의 맛과 정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의 고소한 맛에 반해 화장품 대신 소주병 참기름을 손에 들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언젠가는 우리 소리의 깊은 멋에도 함께 빠져들길 기대해봅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첫 곡은 근대 명창 이동백의 세타령입니다. 이때 마침 어느 때 녹음 방초 좋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 새 때 새가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하여 많은 새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새들이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동백의 소리로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1: 이때 마침 어느 때 녹음 방초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새 뜻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나

0: 항상 끼워 불렀다고도 합니다. 한 번 날면 하루에 9마일을 날아간다는 상상의 새 붕새부터 봉황, 공작, 백학, 앵무새 등 다양한 새들이 한시와 고사를 따라 나왔죠. 마지막에 나왔던 부두새는 부엉이를 일컫는데요. 한밤중에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고 운다고 하면서 부두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동백 명창의 대표소리 새타령 함께 해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갑니다. 추임새 열심히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추임새를 큰 소리로 연습해 보시겠는데요. 춘향가 중 이별 대목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도령에게 이별하자는 말을 들은 춘향이가 얼굴빛이 변하며 사색이 되는데요. 도련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춘향가 중 춘향이가 이별이라는 말에 놀라는 대목입니다. 소리에 은이 진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오, 그럼 지금 이것이 이별이여 오리여?
0: 네?
3: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잠시 후기학을 둘 수밖에는 도리가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맹경 체경을 쳐부섰다 하나 왠간 예의를 다 아는 춘향으로서 그랬을 리도 없으려니와 사람이란 본디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으면 기색이 먼저 달라지는

밤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춘향가 중 춘향이 이별이라는 말에 놀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은희진,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은희진 명창은 정읍에서 태어나 박봉술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977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창극 배우로 이름을 알렸던 분입니다. 오정숙 명창으로부터 동초째 소리를 배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깊고 중후한 저음과 탄탄한 수리성을 바탕으로 빼어난 소리꾼으로 평가받았지만 53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셔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남자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진향조로 그려졌습니다.

가시로 가시를 다해줘 나를 어쩌고 가시를 다해줘

한 방울만 찔끔 참기름 찔끔 부어보자 그렇게 고쳤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맛이 좋으시면 추임새 많이 해주시고 설령 맛이 없더라도 추임새 잘 내주시고 또 혹시 왕이 이거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 사실대로 고우세요. 당금이요 하고 해야지 거짓을 고했다는 끌려갑니다. 예, 이런 음식 누가 이리 만들었나 그러면 당금이요 그리고 또 색깔 좋고 향기로운 감미로운 이슬은 누가 이리 빚었느냐 그러면 당금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장금이가 한번 음식 솜씨를 발휘해보는 뒤 상감마마 생신날에 잔치상을 장만한다. 지경이 부지르고 은술도 부지르여 수라도 거르거니와 정사에도 관심 없어 조정대신 둘 내 명부들 궁안이 뒤집힌다. 제조상궁 최고상궁 수락관상궁 나인들이 몸둘 말을 모를 적에 장금이를 불러들이 잔치상을 장만한다. 오늘 생신잔치상은 특별하게 요리하여 보기 좋고 향기롭고

화도 란장미로 밥을 짓고 월계와 홍매와 백매와를 보기 좋게 흔졌다. 시작도 무작고 호백고 부추고 참등고 솔꽃 원추리꽃 들러흙 끓이고 죽 끓이고 찹쌀가루 계란을 톡톡 쳐서 흰자를 주르르 붓고 노른자는 따로

저래다 참기름 찔끔 부어보자. 찹쌀가루만 듬뿍 떠서 번절 위에 올려놓으니 허순 내가 요란하다.

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매우 흡족하시더니 전하께서 상금에게 예전의 진료를 맡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니 대소실로 중신들이 들고 일어나 전하 금명을 거두옵소서. 그녀의 천박한 우술로 어찌 전하의 혹채를 맡기시려 하옵니까? 왕은 고지 듣지 않고 이리 한참 지낼 적에 아루는 대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구나. 종종의 제의허여 10년이 되던 해에 상경왕후오랜 만에 왕자님을 출산했다.

의심을요 예전에 우르르르 달려가니 이것이 웬일이여. 조금 전에 태어났던 왕자님 죽었다고 기별오니 이놈의 노릇을 어찌할꼬. 하늘도 무심하고 천지도 야속터라 무상전하 대들에서 말없이 상심하니 흥은 또다시 암흑같이 짐통하구나. 이리 한참 지낼 적에 내 전에서 웃음소리 울음소리 뒤섞여 들려오니 이것이 또 왠지

0: 하늘우 기적이라. 부상전화 달려와서 들싸들싸 춤도 추고 웃어도 보고 상금을 불러놓고 시야를 보시는구나.
1: 장작판 소리 왕과 장금 중에서 꽃 음식 장만하기와 어이가 되다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사 작곡 소리의 이용수였습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 통군 굴어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요, 홍하는 백발이요, 맥피 왕토요,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요,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판소리 토파보기.

나 온갖 비단이 나온다. 요간 부상 300척 번뜻 떴다 일광단. 여기서 요간 부상 300척은 보고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흥보가지를 수놓은 비단을 얘기하지요. 고소대 악양로의 적선아미가 월강단. 적선아미가는 이태백이 쓴 시 아미산월가에 나오는 달을 그려 넣은 월강단을 말합니다. 서왕모 요지연의 진상하던 천도문. 서왕모는 예전에 중국에서 유명하던 선녀인데요. 요지연은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에서 버리는 잔중고제 명창이었던 백전봉의 비단 타령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비단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중중몰이로 시작이 됩니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요간 부상 300척 번뜻 떴다 일광단. 여기서 요간 부상 300척은 멀리 바라보이는 해가 뜨는 곳을 말합니다. 그 해 뜨는 곳에서 번뜻 떴다 일광단은 해나 햇빛의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얘기하지요. 고소대 악양로의 적선아미가 월강단. 적온 천하를 얘기하고요. 산천 초목을 그려내던 지도문은 지도가 그려진 비단을 읽었습니다. 등태산 소천하에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라고 공자가 태산에 올라 했다는 말인데요. 등태산 소천하 하던 공부자 즉 공자의 대단. 대단은 중국에서 나왔던 비단의 하나로 한단이라고도 했습니다. 남양초당의 경조운데 이 남양초당은 제갈공명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이지요. 경치가 좋은데 천하영웅 와룡단. 와룡단은 용이 새겨진 비단을 얘기하는데요.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기 때문에 지어서 붙인 것 같습니다. 사해가 분분 요란하니 뇌고함성의 영초단. 뇌고함성은 천둥이 치듯 큰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고요. 영초단 역시 모초와 비슷한 비단의 한 일종입니다. 풍진을 시르르 그치니 태평건곤 대원단. 태평건곤은 태평한 온 세상을 얘기하고 대원단은 큰 소망을 담은 비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원단은 큰 소망이란 뜻이기 때문에 가상의 비단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비단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장단은 사실 비단 이름이 아니라 진양조 중머리 같은 장단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와룡단, 영초단, 대원단 다음에 춤추기 좋은 장단이라고 해서 단자로 끝말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큰 방

0: 영초단, 대원단 다음에 춤추기 좋은 장단이라고 해서 단자로 끝말을 맞췄습니다. 이외에 큰방의 지명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강진나주 극상세목, 한산세모시, 길주명천세마포 등 우리나라에서 문양, 문의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화란춘성 만화방창, 봉접분분, 나비와 새들이 마구 날아다니는 화초단, 화초를 그린 비단, 꽃수풀 곁가지에 얼크러졌다 넌출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얽혀있는 덩굴무늬를 넌출무늬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는 한산 들어보실까요? 흥보가중 비단 타령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박송이 목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는 마치고요. 2부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또 한번 타봅시다. 그 박통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보게. 흥보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타는디 시르

드릴란다. 흥보마누리에 기가 막혀.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가 어디다 잊었소. 금동서란 지

톱질이야.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톡해. 딱 쪼개놓으니 나융화룡단 사해가 분분조란하니 내고 함승의 영초단 봉진을 시르르렁치니 태평군군 대원단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로다지 국화세긴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머루다래 포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창 봉조 분분의 화초단 고속 불첩까지의 걸 등태산 소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땀양 초당의 경주군대 천하융화룡단 사해가 분분조란하니 내구함승의 영초단 봉진을 시르르렁치니 태평군군 대원단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로다지 국화세긴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머루다래 포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창 봉조 분분의 화초단 고속 대고궁 초단 행셀 부족의 개초단 절개인 눈송족단 서부렁 섭적 세발낭릉 또방주 청사 홍사 동경이면 백낭릉 흥낭릉 월어서주당 고융포 세양 알뜰을 사랑정든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주어

0: 하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에
1: 등정의 갑사로다. 해주 원주 공주 억구 자주 길주 명천세 마포 강진나주 극상세 무기며 한산세 무시 생수삼팔갑진 무사관나
0: 가지.
2: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0: 시고.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대 왔느냐 예등대허였소.
1: 시고.
0: 이리 한참 스텝 점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2: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오늘의 판소리와 함께하는 분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리로 나를 표현하는 소리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강나연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강나연 씨는 전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이야기를 만드는 판소리 창작자입니다. 활발한 개인 활동뿐 아니라 판소리를 기반으로 시대와 삶을 노래하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와 가야금 연주자와 소리꾼이 함께하는 인디 국악그룹 신수동 3평,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두 소리꾼이 결성한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의 동인인데요. 전통판소리를 뿌리로 창작과 실험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그녀만의 음악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강나연 씨는 지난해 서울 남산국악당 젊은 국악 단장을 통해 1인 창작극인 씩씩이란 작품이 최종 선발되어 주목받았죠. 씩씩은 전자음악과 판소리를 통해 청년 소리꾼의 자전적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창작 판소리 콘서트였는데요.

하는 데는 신선이 비칠 곳이라 전농부들도 상사 소리를 매기는 데.

양손에 갈라치고 엉거주 춤 서서 매기는 구.

이가 안부도 들어온다.

서른 산신일모 누름이여 6월이 당도하니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 가화를

0: 하다 오롤롤롤 상사디어 이놈 빼미를 어서 심고 오롤롤롤 상사디어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오롤롤롤 상사디어 풋고창 단대장에 보리밥 찰밥 많이 먹고 오롤롤롤 상사디어 거정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롤롤롤 상사디어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새끼 농부가 또 생긴다 오롤롤롤 상사디어
1: 춘향가중 농부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바요. 어린 시절 이기권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훗날 동초 김현수의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했습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놀보가 첫째 박을 탔더니 노인상전이 나와 놀보네 집 내력을 말하며 능천낭으로 돈을 뺏어갔지요. 오늘은 두 번째 박을 타는 장면부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상여꾼 500여 명이 나와 돈을 받아가는데요. 놀보가 화가 나서 세 번째 박을 울 너머로 던지자 그 박에서는 은금보화가 나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주워가 버립니다. 넷째 박에서는 줄봉사, 장애인들이 나와 돈을 받아가고 다섯째 박에서는 사당패, 솔대패 등이 나옵니다. 여섯째 통은 각설이패와 초라니패들이 나와 놀보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놀이가 벌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흥보가 중 놀보

대강 거행 헌년 후어 상제전 무난하고 공손이었자오되 어떠하신 상행찬지 내리기나 하사이다. 상제가 대답하되 우리 댕도 생원님 너를 찾아보시장으로 첫방통 행차하셔 너를 소그자고 여겨주시고 환행차 하신 후에 띠정성 극진하여 자식보다 낫더라고 매일 자랑하시더니 노인의 병환이라 병환하신 하루 내게 별세를 하셨는데 돌보우 안방터가 잔이 좋은 병당이라 찾아간 데 말하면 번기 흐르그럴 것이지 갈 길이 보다 말고 개간서 장사하되 만지 두시보러 거그들당 이것을 보여주면 신적이 될 것이다. 제삼 유언하시기에 상행차 못이 없고 불은 절개 찾아왔다. 어서 밥비 집 두드러 이 야단을 하면서 신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노생원님 평군병당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놀보가 그통에 명당을 이르는디 거기에도 불타져 죽을 심술이 들었던 것이었다. 명당 얼지를 깨트르시오. 명당 얼지를 깨트르오. 강원도 금강산은 복호동구협의 명당이오. 경상도 태백산은 장군 출도협의 병당이요. 전라도 칠의산은 노서하전협의 병당이고니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놈 그곳을 멀어 어찌 갈고 그러면 가까운 복덕촌의 박흥보 집이 그터 성조후로 일조입니다. 이놈 그곳을 멀어 어찌 갈고 그러면 가까운 복덕촌의 박흥보 집이 그터 성조후로 일조에 역시 만금 부자 누군 천하의 제일 가는 명당이 그대로 군산을 하고 없소서. 흥보집이 그렇게 좋은 명당이요? 그러면 우리는 흥보집으로 갈 터이니 너는 이 턱값으로 상제 500명과 상역군 32명 매명하에 100냥씩만 내놓아라. 놀보 어이없어 묵묵부다 만졌으니 상제 500명이 상정막대 축겨들고 우방매질로 두다리며 주머니에다 넣기로 작정을 하니 놀보 질색하여 아이고 아이고 예예 파치오리다. 놀보 놈이 밖에 나가 절반금의 전답을 바로 53,200냥을 갖다 주니 상여꾼들 돈을 받아 상여에 집어넣고 어넘차 소리 한대가 이거 부끄고 못 가겠다. 노생원님 분부대로 중요진대에 죽어가자. 두어 걸음 나서더니 인홀불길 간고덤네. 그때요 동네 구경꾼들이 물을 밀듯이 달려드니 놀보 더욱 부끄럽고 화가 나서 박 한 통을 간신히 들어 울러매다 던져가고 받은 듯이 박통이 완전 깨어지며 돈이 많고 쏟아져 나온 것을 구경꾼들이 모두 다 죽어가지고 뿔뿔이 도망을 하였구나. 놀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 또 좋아라고 그러면 그렇지 선웅 후길이요 고진 감내라지. 자 또 박타자.

네체 통을 탔더니 그 속에서는 줄봉사 가진 병신떼들이 나와서 놀부 재산을 다 털어가고 또 다섯째 통을 타는디 박이 건진 벌어지니 사당패 솔대패 등물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디 사당패가 앞을 서서 나오며 난심아 죽져라 재산내가 웅담아 소구진 놈 장고친 놈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놀부집 앞마당에다 구경서들을 버려놓고 묻사당 그사들이 흥얼내연 노래한다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가자한다 한라산도 백두산도 지리산도 책저 들어가니 초당성가를 기억더라 왠가하듯한 초를 다시 못 떠오란 밴드라인비 풍설하이며 외철쪽 진다를 대라 여기도 넌 출시먹고 저기도 넌 출시먹구나 강원도 금강산으로 구경을 가잔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오든 중 제리다. 돈은 쓰는 돈이니 나오.

진한 양 놓고 불었다고 흥덕장. 술안 있어도 무주장, 술안 싱거도 전주장, 물을 타도 원주장, 팥줄을 먹어도 정주장, 돈을 내도 공주장, 된 술을 먹어도 안주장. 어서 가자 어서 가, 우란 구선 없어도 우리는 갈 길은 바쁘여. 품바 품바 잘한다 놀부새님. 수위 가게 합시오. 한참 이리 논일 적어 또 방정 맞은 고사 초라니가 구실 상모 담번 거지. 되게 메인 통장구를 턱 밑에다 바싹 메고 이놈이 또 방정을 떨고 나오는디 꽁그라꽁꼬 꽁그라꽁꼬 헛세. 통영 제일 도리반에 싸디나 서너 말 떠다 놓고 귀 가진 저구리 탕 가진 치마 명실 복실 다 느리고 낮은 천양을 받쳐놓고 신수제수 고사나 굴리고 애기나 한번 막어봅시다. 정월지월 튼든내건 3월 3일에 막아내고 4월 5월 튼든내건 6월 유두에 막아내고 7월 8월에 튼든내건 9월 9일에 막아내고 10월 동지 튼든내건 답을 나비에 막아내고 매월 매일 튼든내건 초라니 창구로 막아봅시다. 꽁그라꽁.

두 발 달린 가마귀, 세 발 놓친 통로귀, 네 발 놓친 당나귀, 각신의 기본 치마귀, 치마귀 밑에는 단소꽃귀, 단소꽃 밑에는 소꽃귀, 앉으면 내기 서면 두기라 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꽁글딱
등을 떨고 난 후에 사당패, 솔대패, 풍각쟁이, 각설이패 각각 천냥씩 오천냥을 내놓으라고 놀보놈을 잡치는디 놀보 할 일 없어 집문서까지 다 잡혀 오천냥을 갖다 주니 문 밖에 나서면서 이놀불견이라 놀보 어깨 박쳐 무엇이 나오든지 한 통 남은 것 마저 타보자 마저 한 통을 타려 할지 놀보게 집 달려들어 박통 위에 없어지며 제발 이 바쿠만 타소 삼도저녁 우리 성세 일조 탐진되었으니 이 방을 또 탈 테면 내 허리마저 가책해서

0: 놀보도 무안하여 여보소들 양줄 풀어 돕지우고 이 박통 갖다 저 대문 밖에 갖다 버리소.
1: 흥보가 중 놀보가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여섯째 박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놀보의 박통에서는 때를 지어 나와서 놀보집을 난장판, 놀이판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상여꾼들은 물론 사당패, 솔대패, 각설이패, 풍각쟁이패, 초라니패 등이 나왔죠.

0: 재판사의 명 판결.
1: 오늘은 이몽룡 시댁의 수석 일꾼 방자 씨께서 최판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콧김을 싱싱 불며 화가 잔뜩 나셨어요? 무슨 일이시죠?
2: 최판사 나리, 이몽룡 도련님 댁 가면 남원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으뜸 명가 아닙니까? 제가 이 댁에 취업했을 때만 해도 다들 부러워해가지고 나름 어깨에 힘께나 주고 살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춘향이 댁 향

우리 참기름 한 병 겨우 얻을 때 걔네는 저 바다 건너 트러플 오일인가 뭔가 뭐 그 귀한 걸 받았다고 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몽룡 도련님 댁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걔보다 못한 저울을 받았는지

0: 명하는 바입니다.
1: 여러분, 우리 농장은 이제부터 동물 농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7개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두 번째,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우리 편이다. 세 번째,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네 번째,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섯 번째,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자, 동지들,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앞으로 갓!

옛다윗의 늘로 우리를 이기겠다고 인간들이 손에 몽둥이를 호드랑 뚝딱 기도를 제 두번째 공격에 제작된다. 잠복한 말과 암소 돼지들이 뛰쳐나와 뒤쪽을 막아서니

0: 아버지의 소가 러시아 길을 향해 총을 쏜다.
1: 장작판 소리 동물 농장 중 동물들의 노동요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장서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소리의 여운이 여러분 마음에도 정겹게 스며들었을까요? 우리 음악만의 따뜻한 매력이 저녁 시간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오늘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판소리 넉넉하게 챙겨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음색이 있습니다. 대금은 청송 자진한 잎에서처럼 높은 음을 불 때 청공에 붙인 갈대청이 떨리면서 신비로운 울림을 시퀀스 3은 맑을 청입니다. 청은 상징적으로 대금 음색을 결정하는 갈대청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번 장단의 틀에서 벗어나 연주자의 숨결에 따라 선율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연주자의 깊고 긴 호흡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녹음과 식임새는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한자락의 바람과 같은 청량함을 선사합니다. 육지용의 대금 독주, 청성 자진한 잎 들으시겠습니다. 출발해서 점차 기악곡으로 변모했고 조선 말기 이후로는 독주곡으로 관악기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청송곡의 매력은 대금 특유의 청아한 음색에 있습니다. 대금은 청성 자진한 잎에서처럼 높은 음을 불 때 청공에 붙인 갈대청이 떨리면서 신비로운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청송곡의 또 다른 특징은 정해진 장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호흡으로 연주한다는 점인데요. 장단의 틀에서 벗어나 연주자의 숨결에 따라 선율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연주자의 깊고 긴 호흡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녹음과 식임새는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한자락의 바람과 같은 청량함을 선사합니다. 육지용의 대금독주, 청성 자진한 잎 들으시겠습니다.

육지영의 대금 독주 청성 자진한 잎 감상하셨습니다. 대금은 바람을 머금은 자연의 숨결과도 같은 소리를 내죠. 순우리말로 젖대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목관 악기 중 가로로 뉘어부는 가로죠. 횡적을 대표하는 악기입니다. 대나무로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전통음악 합주곡에 편성됩니다. 정악을 연주하는 정악대금이 있고 민속악을 연주하는 산조대금이 있습니다. 이 대금은 창작곡과 퓨전 국악에도 흔히 쓰입니다. 삼국시대 여러 문헌에 나오는 적, 횡적, 횡치 등의 악기들이 대금의 기원일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삼연삼죽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연삼죽의 삼연은 검은고, 가야금, 향비파, 삼죽은 대금, 중금, 소금입니다. 다음 곡은 궁중음악의 대표곡 수제천입니다. 이번에 육지용은 대금이 아니라 소금을 부는데요. 소금은 취구 한 개와 지공 여섯 개가 있어서 기본 구조는 대금과 같고 길이는 대금의 절반 정도로 짧고 천공은 없습니다. 수제천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는 악곡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상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달림에게 비는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 정제 무고의 반주

육지용의 소금, 김대식의 아쟁으로 수제천 감상하셨습니다. 아쟁을 연주한 김대식은 육지용과 20년 우정을 나눈 연주자로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상임 단원입니다. 소금은 대개 대금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을 연주합니다. 흔히 대편성 관악합주로 하는 수제천을 이 연주회에서는 이중주로 감상하셨는데요. 특히 전통 국악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음역의 아쟁과 가장 높은 음역의 소금으로 수제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헌천수입니다. 이 곡은 대풍류 영산회상의 한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궁중과 민간에서 기악곡과 무용 반주음악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곡을 궁중음악으로 연주할 때는 헌천수라고 민속무용 반주로 연주할 때는 긴연불이라고 합니다. 민속음악학자 이보영은 헌천수가 순기악곡인 민간연향의 거상악과 무용음악, 구세 청신사면에서 연주된다고 했습니다. 건무, 무고, 승전무, 승무와 같은 궁중정제와 민속무용 그리고

유리, 연불도들이, 탈영군악, 전장 모두 30분으로 구성했는데 방송시간 관계상 상련산 1, 2장은 제외하고 들으시겠습니다. 23분가량 연주됩니다.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조 회상 전곡을 연주하면 연주자의 연주 속도에 따라 45분에서 50여 분 가량 연주가 되는데요. 오늘은 육지용 대금 연주자가 23분 가량으로 구성한 버전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 국악원 소극장 예지당에서 열린 육지용 대금 독주의 시퀀스 3 청 보내드렸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여승원이 이 공연의 사회로 참여했는데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관현악단 단원들이 선비들의 풍류방에 모이듯이 모여서 정악곡을 꾸준히 연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도의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0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거의 다 지나고 있네요. 바쁘셨죠? 챙길 분들도 많고. 근데 아직 인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괜히 떠오른 얼굴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처 전하지 못한 인사들 조용히 되새기는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이 지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은 있으니까 또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되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의 가족. 에 관한 책, 가족이라는 사치일을 쓰신 진미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귀 기울여주세요. 빗자리 7003 쓰시는 빈사님, 차밭에서 찻잎을 따면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이제 마무리.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의 가족. 에 관한 책 가족이라는 사치를 쓰신 진미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진미정 작가님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이시고 오랫동안 저출생과 돌봄, 가족 변화 문제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직접 근황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연구하면서 좀 생각했었던 것들을 책을 써서 가족이라는 사치라는 제목으로

0: 1번 돌봄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1: 그런
0: 수 있죠.
1: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거든요.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사회 안에서도 뭐 20년 전, 30년 전에서는 허용이 안 됐던 것들이 지금 또 허용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0: 네.
1: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책에 보면요.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하셨는데 1부 제목이 가족은 건드리지 마요. 진짜 좋은 제목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 가족을 막 난 언니랑 안 맞아. 아우 나 우리 오빠 싫어. 우리 엄마는 정말 왜 그래. 이러다가도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1: 그렇죠.
0: 일이잖아요. 그건 네네. 절대 안 되죠. 나만 건드릴 수 있어. 네. 어쨌든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건 영화 제목으로 나와도 무조건 히트하는 영화입니다. 2부 저출생 고령화 20년, 3부 가족이라는 사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죠?
1: 첫 번째 가족은 건드리지만은 사실은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는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정상가족 이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족과 가구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1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0: 네.
1: 2부에서는 이제 제 세부 전공이기도 한데 제가 가족학 중에서도 가족정책, 저출생 정책을 전공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저출생이나 고령화라고 하는 이 메가트렌드

0: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게 되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1: 사실은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0: 네.
1: 몸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0: 네.
1: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0: 너무 네. 이거야 네. 이렇게 돼야 돼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그쵸, 건 아닐까 그쵸. 싶거든요. 네.
1: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개인한테도 있고 사회한테도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한테는 이제 그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뭔가 이상한가? 문제가 잘못됐나? 있나? 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사실 가족 안에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세대도 다르고 젠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여지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게 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족을 비판하면 안 돼. 가족에게 요구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지상 제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차단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우리 거를 쟁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의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종종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피해를 보면 안 돼. 그런 얘기들 요즘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 우리 애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니 뭐 최고로 대접을 안 받는다래도 적어도 손해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인 것 같아요.
0: 그 가족 안에서

0: 이제 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게 단란한 가족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온 가족이 뭐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사진을 남기고 멋진 경험을 하면서 추억을 남기고 이런 게 단란한 가족의 상징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행복이 이렇게 소비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때때마다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걸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게 행복한 가족이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1: 1년에 두 번씩 해외 나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난, 안 된다.
0: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요. 대부분의 보통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0: 거 아닌가요?
1: 훨씬 더 길어지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한 해가 끝내도 그 다음에 또 돌보래 또 돌보래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자녀를 돌보는 시기는 인생에서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고령화라는 현상은 우리 가족도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0: 네.
1: 뜻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우리 가족의 연세 드신 부모님이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이제 사실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아진 거고
0: 네네.
1: 많아요, 실제로.
0: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예전에는 이제 자녀 돌봄에 많이 주어져 있다면 뭐 저출생 문제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지만
0: 네.
1: 앞으로는 이 후반기, 생애 후반기의 돌봄에 훨씬 더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 소제목 중에 그 이런 거 정말 재밌었거든요. 땡땡 요양병원 괄호하고 구 땡땡 예식장 괄호 닫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예식장이었던 곳이 이제 다 요양원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딱 신호등에 버스가 섰는데 그 버스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혼인율은 낮아지니까 당연히 예식장들 예전에 동네

0: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이 들어와서 네네.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자녀 돌봄도 그렇고 노인 돌봄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긴급하게 네. 막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시스템이 아주 촘촘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공백,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그런 갑자기 네. 생겨나는 공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이 더 촘촘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런 급할 때 도움을 못 받은 분들 그때 그 원망의 지수는 거의 100이거든요.
0: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1: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뭐 이런 마음들. 책에서 이제 관계 빈곤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이게 바로 너무 혼자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0: 네. 사실 우리가 빈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태가 빈곤일 텐데 저는 이제 관계적 빈곤도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같이 의논하거나 뭐 사소한 도움,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네. 사소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관계망을 좀 이루고 있어야지 내가 그거에 조금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필수적인 관계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그게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점점 축소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고독사의 문제들도 네. 있고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경제적 빈곤만큼 관계적 빈곤에도 이제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가족이라는 사치를 쓰신 진미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갑니다. 다양성은 포용성과 함께 간다 중에 일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한 정의를 보면 다양성이란 능력, 나이, 언어, 신체 조건, 문화적 배경, 교육 수준, 직업 지위, 민족 국적, 성, 젠더, 지리적 터전, 이주 배경, 결혼 지위, 세계관, 정치 성향, 종교, 성적 취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다. 가족 구조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 가족은 다양한 가족이 아니고 한 부모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다양성은 포용성과 함께 간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 어떤 가족도 특별한 범주로 따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모두 고유하고 독특하다는 점,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만든다는 점, 서로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족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가족 다양성은 제도적 이념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잡 다단한 생활을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 다문화 가족이요, 뭐 한부모 가족이요, 비혼 1인 가구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 다양성은 그런 겉으로 달라 보이는

0: 그런 거를 하지 못하면 어떤 단계에 고착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벗어났는데 다른 네. 한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애가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거거든요.
0: 좋은 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제가 해야
1: 얘가
0: 돼요?
1: 얘가 안 크고 있으면 더 큰
0: 문제죠.
1: 네. 아, 머리가 커서 진짜 다행이야 이래야 돼. 아, 머리가 커가지고. 네. 앞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돼야 할까요? 뭐 이게 꼭 가족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네. 저는 연결되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그 연결되는 방식도 저는 막 이렇게 너무 끈끈해서 우리는 하나야, 막 우리는 일심동체야, 운명 공동체야 이런 식의 연결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의 자리가 공간이 조금 확보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의 균형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율적인 공간과 유대감의 어떤 지점이 균형점이냐 하는 건 또 사실 가족마다

0: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뭐 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해주시겠어요?
1: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제 뭐 사실은 좋은 분들한테는 뭐 건드리지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분들은 가족의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그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게 사실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가족이 이제 동일시되는 사회가 아니고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나의 생애 초반은 그렇게 불운했어도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또 지금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이가 또 다른 관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칸푸르르 들고

얼굴을 잘 놓고 방송

0: 박초월의 소리 단가 백발가 함께 들으면서 5월 30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어요. 그 버튼 누르시면 지난 방송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일주일 후에 선곡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자 선곡 안내 페이지에서 당첨자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풍류가 좋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갱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월향거무님, 반갑습니다. 매주 열청하고 있지만 인사는 정말 오래간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벌써 5월도 끝자락인데요. 6월에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월드컵도 좋아하지만 매년 6월이 되면 맞이하게 될 국악의 날도 기다려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째 좋아하는 국악기 연주자 아리 중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다른 국악인들도 조금씩 좋아하게 된 거고 이젠 국악이 다른 대중음악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멋진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백악지장 검은고를 좋아하시는 월향거무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서부농악과 동부농악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풍요사전 코너를 통해 전해드린 적도 있지만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남 우도농악은 전라도 서부지역에서 발달한 농악이고요. 호남 좌도농악은 전라도 동부지역에서 발달한 농악을 일컫는데요. 서부지역이 주로 평화지대였고요. 동부지역이 주로 산간지형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두 농악에서도 각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재방송 때에도 우리 승승장군님 보내주셨는데요.

듣는 남도 특유의 잡가인데요. 육자백이란 진양조 장단의 한 각인 여섯 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구성진 가락의 멋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번뜻들었다 혈왕단 아예악노 소대 적선해비악월강단 태백기경 상전원이 강남풍을 간단

본 좋은까지 걸크는 전 없다. 예배받은 부처산 사해유란 본 좋을 때 되고 함성이 연존단.

동방 사흘골에 산다운 장송 옥동영화 반사 주라지 행궈 춘풍실문정 괴초 행실문정 괴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세금완자문 초당연화계상으로 타래볼동을 꽃을 본적까지 걸크려졌다 온던 줄문 통영 7만 제목

얼굴 팽조와 동방 사흘굴에 산다우 장수 옥동영화 반사 구역구역 달아굴째 방안새가 나온다 방안새가니 나오는디 3층 2층 대칭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 몽롱 자개농 근귀 다지 향아 비벼 바늘에 상자 선반 햇대 그거리 방장 휘장 모기장 대피

강색 비단 격을 입을 뉘입을 원입을 화문 보조 잔뼈개를 문양기 시귀어놓고 광명 좋은 은초 때면 화로 인두 환정가 농군 냄비 입숟가락이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백맹두리가 백주기요 허들의 그 중식이 깊사파리 백주기라 군인정사 삼발이며 북로 자환은 주전자 금잔디 핏장판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때까지 꾸역꾸역에 다 나오고 부엌 세간 다 나온다 부엌 세간이 나오는데 충치형도 다갈 손과

나무 함지 초리 방정 구자 시칼 도매 깔고 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산태비까지 그저 구역 다나오고 마당 시간 다나온다 마당 시간이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와서라 했는디 송환생 비녀 송환생 땡기 송환생 놀이잠 송환생 귀지게 송환생 쪽지게 송환생 쩌구리 송환생 속쩌구리 송환생 치마 송환생 다리 송환생 속건 송환생 바지 송환생 신발 송환생 신발 송환생 그런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 가라고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팔이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손모 체리고서 아 영감 말씀을 들은 게 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사 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때 안 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보시오. 그

0: 있는 절 아시잖아요. 그 절에서 조만간 큰 채를 올린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범패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던디. 저랑 같이 구경 안 가실래요?
1: 어이, 그 범패인지 뭐시갱인지 별 볼 일도 없더구만. 그냥 연불 외는 소리 같은 거 아니냐?
0: 그건 형님, 안채비 소리만 들어보셔서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올리는 재가 규모가 크다고 하니께 박하채비 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잉? 범패도 다 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또 따로 있다냐? 박하채비는 또 뭐여? 아이고 참나. 야, 거기 푹푹푹녀 사전 어디다 뒀냐? 바깥에 뒀냐?
2: 네, 풍녀 사전 여기 있습니다, 돌보씨. 지난주 이 시간에 불교 의식음악을 총칭하는 용어가 범패고 그 안에 또 여러 갈래의 소리들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안채비 소리를 들려드렸었죠. 안채비 소리는 안에 있는 승려가 부르는 소리, 즉 제를 올리는 절에 원래 계시던 스님이 부르는 소리로 스님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연불 외는 소리 같은 거였고요. 그보다 더 전문적인 소리가 박하채비 소리인데요. 박하채비란 바깥에서 온 승려, 즉 외부에서 초청받아온 범패 전문 스님이 부르는 소리를 박하채비 소리라고 합니다. 이 박하채비 소리는 또다시 헛소리와 짓소리의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헛소리는 대개 7원 4구나 5원 4구의 정형시를 노랫말로 짧게 여며 부르는 노래 형식이고요. 음계나 선법적인 특징은 대체로 동부민요에 쓰이는 메나리토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범패가

제를 올리는 절에 원래 계시던 스님이 부르는 소리로 스님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염불 외는 소리 같은 거였고요. 그분 범패 전문 스님이 부르는 소리를 박가채비 소리라고 합니다. 이 박가채비 소리는 또다시 헛소리와 짓소리의 두 종류.

송암스님의 소리로 헛소리 고향계 함께 들었습니다. 범패라는 말이 넓은 의미에선 불교 의식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범패라고 하면 범패 전문 스님들의 소리인 박하채비 소리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헛소리에 속하는 소리들이라고 하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죽파의 가야금, 김죽파 전승 민간 풍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수현, 강경화, 조주선, 유미리의 소리, 남도 작가 보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류와 함께 이어지는 시간, 즐겁게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 아닐까요? 정답 보내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이국 쑥국 오늘도 세타력 잘 감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들의 정성어린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서한범의 PD, 서한범류 PD 산조입니다. 전통 관악기 중에 가장 큰 성음과 다양한 멜로디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의 악기인 PD인데요. 민속악 독주곡으로 오늘은 약 24분의 여유로운 호흡 속에서 편안히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사한 음계와 식임새를 지니고 있어 지역 음악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죠.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성음과 담백한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중고째는 다른 유파에 비해 재담이 많고 즉흥성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선율의 변화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옛 판소리의 원형적인 멋과 현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소리 속에는 사람의 냄새 나는 해악과 풍류, 그리고 이야기판 특유의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째를 두고 흔히 고졸한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졸함이란 투박함이 아니라 오래된 멋과 절제된 품격을 의미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을, 기교보다는 멋을 중시하는 충청 경기권의 특유의 풍류정신이 중고지 안에서도 깊게 스며 있는 것입니다.

도전한 영지자생이라 영지 운속 황금기 자일장마 둘러서 실상지어주하면지간암축을 한다. 권영외로도 봐라. 암축헌연 후에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서울은 만천한제지 진광통으론 모으라. 머리 풀고 말 걸고 항상 이것도 가지고 자구선 손을 들고 가만 가만히 자전거로 오갱자를 내려다니는 날정상자 재능이 단대로 군대 나오더니 분명히 그들 손을 서로를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아껴져더라는지 선장 위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전유무량 호흡심이 제장 금조림 무사호 그다밭빛이 떴다. 기주만 다 떠나갈 때 그때야 주유는 노숙 떨어분 물어 대고 익명이 허든 말이 진실로 허니라. 엉동백설이여 기각동남 본질이여 노숙이 여자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나머지 새기지 아니하오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치들마다 풍절 제절지라 장벽범 지나서 보니 진다방 꽃이니 빨리 소리해버려 저기 빨리 벌러 장벽 꽃은 일진 공성구 장벽범 공룡을 건드린다. 이렇게 큰일 났구나. 공정이 제조난

어디 보았느냐? 사상으로 나옵니다. 산을 물어보니 사상으로 나옵니다. 이놈 어디 보았느냐? 밖에 바람 거들고 멀리 돌고 말들고 합창 거저 앉고 사골산 송이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가 전함으로 나옵니다. 골타국의 권영일다. 땡경 달깃비다. 오백년으로 내려가니 백경 장파 가는 게 저지역부터 오는 데 뿐이로다. 범용을 급해버리라. 이래 근이란지 건강 근의 종교 굳이 근식이 도루자우로 살피지 수조리 여자우래 세계 진보세계 나들없던지며 소설 한인데 어찌로 만다듯이 마오실 양양난 수발을 물고 짱된 어떤 인가 십지장강벽파다 왕래하는 거로 동간 십지장 업자들 왜 낙소대 만나는 집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 집 길만 도서하고 상황분도 지키고 세우더니만 그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회가를 갔다 갔다 하고 싶냐 뭐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그배요. 그게 권경 단대로구나. 사고와 태진을 싸게 해야 저기 가는 권경 단대 잡으려 방지 그러실 마련 지금 너는 수도권 유지 못하랴. 사고 이가 벌래

정반성 벌떼 중독자들 하산제이만 허벅지 벌떼는 조망이란

1930년대 초 에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활 쏘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영산회상 중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탈연 군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은 몇백 년 사느냐, 살아 생전에 사업을 이루세요. 이렇게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재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앨범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일륜의 22현 가야금,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10월 20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밴노래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이 지휘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94년에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악기로 구성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했을 때 창단음악회 때 초연된 곡이었는데요.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범은 작곡의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나나니는 바로 인천 지역의 여성 노래로 전해지고 있는 나나니 타령을 뜻하는데요. 원래 황해도가 고향인 분들이 인천 갯가에 모여 살면서 그들이 황해도에 살 때 불러왔던 나나니 가락을 인천 지역에서 부르게 됐습니다. 작곡가 박범훈은 바로 그 선율을 이 춤을 위한 나나니에 담았습니다.

여둔 몸매. 그러나 나나니 가락만 나오면 펑펑 나는 아낙네들의 모습에서 나나니 가락의 매력과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곡된 곡은 어떤 한 늙은 아낙이 부르는 나나니 가락을 노래와 춤을 겸한 관현악곡으로 풀어보았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나니 가락의 나들이, 박범훈 작곡의 춤을 위한 나나니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임의 소리,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연주하는 사물놀이는 이 곡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이 탄생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장구의 명인 김덕순 분들이 인천 객가에 모여 살면서 그들이 황해도에 살 때 불러왔던 나나니까락을 인천 지역에서 부르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이 곡이 작곡된 이후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비롯한 여러 풍물패들이 이 작품을 연주했고요. 연주 때마다 사람들의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범은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입니다. 이 곡은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만난 최초의 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음악입니다. 사실 사물놀이는 이 곡이 나오기 이전에 서양 오케스트라와 이미 협연을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받는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태평소입니다. 사물만큼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 쓰이는 장단은 주로 농악과 무악 장단인데요. 호남 우도 풍물의 오체질꽃, 일노래인 월산가, 또 동부지역의 메나리가락도 이 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곡은 전체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악장 풍장, 제2악장 기원, 제3악장 놀이입니다. 박범은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듣겠습니다.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사물,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42분 30초입니다.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감상하셨는데요. 제1악장 풍장, 제2악장 기원, 제3악장 놀이,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연주,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42분 30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이 만난 최초의 곡이란 제1악장 풍장, 제2악장 기원, 제3악장 놀이,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연주,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42분 30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이 만난 최초의 곡이란 의미가 있는 음악인데요. 이 곡이 탄생된 이후 국악관현악단 연주회의 인기곡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작곡가 박범훈은 중앙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세산조,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춤을 위한 나나니,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지영이제 박범훈유 짧은 산조 중에 자진몰이 들려드립니다.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

언제 물이 떨어져서 코에 칭칭 감겼다. 어사는 떨어들고 백군한 분비 갈망의 해월이 뻥.

취하다 보니 만악 전봉기여 내려 후보부 백사 짓당해 구보라를 들고 장성광 풍을 못 이기여 오르르를 주물 출제 시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 저 골물이 꽉

이재활, 너는 이놈 전신에 흰겨 먹고 두 눈이 검은창 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하겠단 말이냐. 가마귀왈, 내가 그

부르러 바쁘집 남기앉아 구름 보루러 동요갈제 까옥 도락도락 고지한 음성으로 수저흐르 가보 주인을 지대소리 꽉꽉 나며 세상과 어디 비워라 도를 들어달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 그 비운 놈은 너 밖에도 안 되냐 빈틈이나 찾아가지 속은 불기로다. 별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 데 가관이었다.

이이이

저.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성가를 모르겄나 털판 총 우리 간다

맷돌이란 놈이 옆에 있다 꺼시렁 눈썹을 끔적끔적 하고 나앉더니만은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지어지고 몸은 어느 순간 쑥 빠지나 잔뜩 한 발이 넘고 동해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 부르금동 사단 백설 쪽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지며 주홍이 떡밥이 와 자랑 앞에 가고 동서 홍행 내가는 소리 산척 어디 대놓고 다이 두꺼진 안득 자래가

자라가 한 뼈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라들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랑날랑 뒤움치그러 자라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동들어가야 저녁까지 와라. 내 숲지로 올지다 가보러 절컥 떨어져 지병 세대야 슬지 백이 다른 부름 즉 호랭이 실게.

호랭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은 것이 어찌 호랭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두만강까지 버쩍거렸겄다. 거기서 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꼭 죽었을 거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생지은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지귀를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거나 모욕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 뒤

나를 바라보니 묘한 김새기가 아니었는데 두기난 쫑군 두는 도리도리 허리던 눈시 공지는 몇 동 자편청 사녀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르시죠? 예, 나 지내는 재미는 무사이지요마는 내 흥미나 한번 이를 테니 들어볼라?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전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80세 이상의 나이에도 중장년층 못지않은 인지기능을 지닌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슈퍼에이저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판단력 또한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슈퍼에이저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을 잘 마련해 뒀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우리 뇌는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흩어져 있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필요 없는 걱정은 덜어내면서 소중한 기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이 많고 또 어깨에 잔뜩 짊어진 짐도 많았을 텐데요. 일요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깨에 올라왔던 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은 날이 아닐까 싶네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신태평무 도살풀입니다. 연주에 이승희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신태평무 도살풀이었습니다. 연주에 이승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여밀락이라는 이름처럼 좋은 음악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잠시 마음의 걸음을 늦추고 여밀락의 깊은 울림 속에 온전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여밀락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연주되는 1장과 4장, 5장, 6장, 7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44분가량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했던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여밀락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작년 6월 5일 처음 지정된 국악의 날 역시 오늘 들으신 여밀락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국악의 날로 제정했기

1부 마무리곡 신민요 꽃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강설래, 강정숙, 정경옥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재테크 피싱 예방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 2026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열립니다. 올해 음악제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와 대관령 야외 공연장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주제는 계승과 혁신입니다. 오래 이어져 온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감각과 새로운 해석을 함께 만나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이 벌써 뜨겁습니다.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됐다는 소식이고요. 개막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무대에 올라 여름 음악제의 문을 힘있게 연다고 합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 총 19회의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곳곳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또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도 5회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아카데미, 석학들의 특강, 와인 아카데미, 아티스트와 커피 같은 프로그램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자체로 올해 여름날의 멋진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신아리랑 듣겠습니다. 노래의 신영옥, 가야금의 이지영, 소금의 이명훈, 해금의 최영진, 생황의 박계전입니다.

잠시 후엔 일요일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만나보실 텐데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만나보시기 전에 낙도음 검은고 독주로 듣겠습니다. 이 낙도음은 즐겁게 돌을 닦는 사람의 읍조림이라는 뜻인데요. 작곡가인 황병기 선생은 이 제목을 12세기 초 고려의 학자 이자현의

이거야말로 요즘 같은 시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 아닙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혜택을 어떻게 챙겨줄지 그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버드송입니다. 연주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버드송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청년 미래적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 미래적금은 이름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득 합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딱 두 명으로만 구성된 신혼부부 같은 2인 가구에 한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250% 이하로 넉넉하게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정부가 더 많은 매칭 기여금을 붙여줄 수 있도록 일반형, 우대형, 비과세형으로 야무지게 나눠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자, 3년이라는 시간이 젊은이에겐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끈기 있게 목돈을 모아보라고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모든 젊은이가 국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식 선생께서 의도를 가지고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의 풍수지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께합니다.

0: 보다.
1: 우리 그 베트남에서 시집온 우리 새댁들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시작.
2: 서른인 곱 장수 알라오 15년 전에 시집까지 고생 많고 외로웠지만 시부모 덕에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5월 31일 일요일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노을양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섬 아리랑 여섯 번째 백일도 흑일도 편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르신들의 그 날것의 노랫소리 참 듣기가 좋네요.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노을양 병원선을 타고 각 지역에 있는 섬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들을 이렇듯 기록하는 팀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중국의 4대 명작 중 하나인 금병매 100회로 이루어진 아주 긴 소설인데요. 끝날 때마다 그러면 이 다음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에서 점점점 이렇게 끝낸다고 했죠. 자, 다가오는 6월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기대도 해보고 또 자신감 있게 맞이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자, 청어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 우리 음악으로 새기는 작은 위로 음악으로 나누어 봅니다. 나태주의 시에다가 레마가 작곡을 하고 하윤주 씨가 부릅니다. 황홀극치인데요. 가사 내용에 이렇습니다.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 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도 황홀이다. 우와, 눈부시죠. 어떤 아름다운 연인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렇게 세상 모든 것

두 번째 달의 멤버인 최진경이 건반 연주, 기타리스트인 이형훈이 또 함께 했습니다. 하윤주의 노래 황홀극치 듣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1998년 세기말을 앞둔 시기에 김현철 씨가 거짓말도 보여요. 다들 아시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 노래 대신에 앨범 수록곡 중에서 좀 더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래 제목은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인데요. 굉장히 세련된 발라드입니다. 발라드인데 그냥 드럼 비트가 궁다 이렇게 심심하게 연주하지 않고 궁치티치 따치티치 퉁치티치 따치치치 이렇게 아주 긴장감 있게 드럼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김현철 씨 하면 항상 떠오르는 브라스 연주도 아주 세련되고 속삭이듯 부르는 김현철 씨의 목소리도 은근히 근사합니다. 자, 김현철의 노래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함께 들어보죠.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그루브 앤드입니다. 그루브, 리듬을 탄다. 그리고 앤드, 그리고 더하기, 또 뭔가 더 있다 라는 의미죠. 그루브 앤드의 여기 행복 함께 들어봤고요. 각종 타악기들이 연주되고 있는 음악인데, 잔물결 같은 양금 연주가 밑을 탁 채우고 있고, 그 위에 뭐 운라, 바라 이런 우리 전통의 타악기들이 아주 예쁜 소리들을 더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이날치 출신의 소리꾼 신유진 씨가 직접 만들고 부른 음악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 곡은 방자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재간둥이인 방자라는 캐릭터를 아주 멋지게 재해석해내고 있는데요. 힙합 리듬에다가 몽환적인 사운드 메이킹까지, 거기에 신유진 씨의 아주 예쁜 목소리, 수리성이라고 하나요? 네, 거칠거칠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지만 맑음도 더불어 가지고 있는 신유진 씨의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신유진의 방자 듣습니다.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있게 달았어. 성천도 우주 접저고리 삼승보선 육날신월 수지비로 곱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뒤로 자처잡음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하나

여기 헛등 나오나 아무라다 이어둠 빛을 등지고 무엇야 어둠 따라다니 세상 사유지경 세월이 흘러가도 그 빛은 남으리 주나 주도 사기 전에 백제빛이 분다 백제빛 하나 없어 주나 주도 살기 전에

2024년 백제문화제 70주년을 기념하는 테마송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함께한 백제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연 가야금 거기에다가 철연금과 아쟁연주까지 더해지는 트리거의 섬광 들려드리는데요. 섬광 이러면 뭔가 막 거대하고 눈부시고 막 센 연주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두꺼바 두꺼바 우리 전래동요 두꺼바 두꺼바의 선율도 들으실 수 있는 음악입니다. 가야금의 몽환적인 선율, 차가운 철연금의 소리, 그리고 중후한 아쟁의 음색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트리거의 섬광입니다.

트리거의 섬광에 이어서 발룬티어스의 라디오란 노래였는데요. 섬광이란 노래 제목, 이 라디오라는 노래 부제로 그냥 갖다 붙여놔도 좋을 정도로 아주 눈이 번뜩 뜨이는 그런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예린 씨가 이 발룬티어스의 리더죠. 보컬리스트로도 또 이 밴드를 이끌고 있는데, 답 없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라디오란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부제로 그냥 갖다 붙여놔도 좋을 정도로 아주 눈이 번뜩 뜨이는 그런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예린 씨가 이 발룬티어스의 리더죠. 보컬리스트로도 또이 밴드를 이끌고 있는데, 답 없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라디오란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쌍화차 온더락의 별달 흘림. 블루스 혹은 재즈적인 기타 베이스 연주에다가 우리 전통 악기인 장구가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25형 갈금 병창 팔도 미녀 모음곡 단가 추억 이렇게 2017년 새 음원 시리즈로 발표된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 앨범 이제 막 정주행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 코너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새 음원 시리즈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시리즈고요. 그 중에 한 음반을 콕 집어서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함께 정주행하는 코너입니다. 자, 전통적인 12현 가야금을 발전시켜 만든 것이 25현 가야금입니다. 줄의 수가 많아진 만큼 음역도 넓어지고요. 음색도 더 풍부한데요. 그래서 국악은 물론이고 재즈, 클래식 같은 다양한 장르에서도 이 25현 가야금이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들어볼 텐데 앞서 소개한 25현 가야금 병창을 위한 흥보가중 제비 노정기 함께 들어봅니다. 흥보가 가운데 제비가 흥보의 집을 찾아오는 여정을 그린 대목이죠. 25현 가야금 병창으로 새롭게 편곡을 했고 삼중주 구성으로 들려드립니다. 박혜련 씨가 솔로를 맡기도 한 음악이고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은요. 25현 가야금 병창을 위한 춘향가 중 쑥대머리입니다. 옥에 갇힌 춘향의 그리움과 한을 담은 대목이지요. 김소희째 춘향가를 바탕으로 25현 가야금 병창 삼중주로 새롭게 풀어냈고 이 곡에서는 천주미 씨가 솔로를 맡고 있습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25현 가야금 병창을 위한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역시 25현 가야금 병창을 위한 춘향가 중 쑥대머리입니다.
1: 그때여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7년 새 음원으로 발표된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 앨범 함께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고요. 전통 12연 가야금의 울림부터 25연 가야금의 풍성한 소리까지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25연 가야금 병창 도라지입니다. 우리 전통민요 도라지 다들 잘 아시죠? 이 도라지를 북한에서 25연 가야금 독주곡으로 편곡한 곡이 황금산의 백도라지인데요. 이번에는 이 곡을 가야금 병창으로 새롭게 불어냈습니다. 김현정, 김지혜, 이평은 세 사람의 소리와 가야금 들으면서 오늘 새 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5연 가야금 병창 도라지.

0: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0: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1: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 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0: 그리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바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3: 가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5월도 이제 서서히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좋은 책의 마지막 장, 넘기기 싫은 그 마지막 장